누가 미일한 이뚜벅 띠키다마나 물사도 뜨고 미쳐라이러버다 무다룬도 운도 안아안악 기타 Jangan lupakan sejarah Janji kau genggam merah tangan Jangan lepas sampai hujungnya Cita kami yang menggunakan